0: 구곧!
1: 구곧!
2: 구곧!
3: 구곧 더 몰!
0: 구곧 더 몰!
4: 케미스트리! 민선 subject! Madalas bagay na wala tayo.